0: 땅을 삼키오. 지메스의 땅을 삼키오. 오이 라쿠엔지 라쿠엔지 쇼 엔지어비에 잡았을 때 알라시서 사스벤 알라사비원
1: 와이와이와이
0: 기파스라 와이
1: 오이오이오이 누구
0: Belle chance à la moitié. Alors, ça n'est pas ça.